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0: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1: Miguel.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2: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3: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3, TH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4: Welcome to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with Pastor Sean Smith.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is a presentation of the Way Church in Latrobe, Pennsylvania, USA. Stay tuned to hear complete contact information at the end of the show. Now here's Pastor Sean Smith with this edition of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5: I have stumbled upon a firsthand account of what a typical church service was like in 40 A.D., 40 A.D., 7 years after Jesus died. So I found this guy. Now, he asked that his identity be kept hidden. He's not a big fan of social media because he was born 2,000 years ago. So this is in his words. And you're all sitting there like, what in the world is he talking about? Even Methuselah would be dead by now. I'm just saying. If Methuselah, because he was only 969, not 2,000. So if you're thinking this is, it's true, but it's not. I'm taking artistic license, but everything I'm about to say, it did happen and it was true. Okay, so this gentleman says the time is Saturday evening because that's when we did church, Saturday even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started on Saturday. Actually, Friday at sundown, but Saturday is the Sabbath. Typically, he said we would use the courts, the temple courts for services, and we did that frequently. And for the first many years, they allowed that to happen, but then eventually they put a stop to that. Sometimes we would use a large open field and have our services at that time. But tonight we were meeting in the home of Moshe and Golda Avraham. Such nice people. And, can Golda put out a spread. I was a couple minutes late, so I walked into the courtyard and I saw a bunch of people having a party. And I was new to this, he said. There were flutes and lyres playing, not lyres, L-I-A-R, lyres as in L-Y-R-E. So that's a little harp. They were playing, folks were singing and dancing. And I knew I was in the right place because they were singing songs of praise to Yeshua. That's what we called Jesus back then. And his own mother was there and she called him Yeshua also. So if his own mother would call him Yeshua, then why shouldn't we? It's actually the Hebrew name Joshua, because Joshua, Yeshua, means salvation. So it's a pretty good name. But there was one Yeshua, but lots of Yeshuas. Because in Jerusalem, I knew like 500 Joshuas. Just like I knew 500 Miriams, because it's Mary. It's one of the most common names, because Miriam, we named our children after the Old Testament, famous people. This is a little bit of extra information that this guy didn't tell me, but I found this. In the year 250 AD, an early church father by the name of Clement of Alexandria, you can look him up and read his stuff if you really want to be bored. But he actually went to Christian services in 250 AD. 250 AD, he wrote this, and he went to the early church services. And he described them like this. He said, the daughters of God would lead in a ring dance, and the righteous are the dancers. The music is a song of the King of the universe. The maidens strike the lyres and the angels praise. Yes, he said there were angels present. The prophets speak. This is 250 AD. Much of the church teaches you that when the early apostles died, the Holy Spirit stopped talking and the big gifts of the Spirit went away. That is a lie from lies to lies and lies from hell. The prophets speak. The sound of the music issues forth. They run and they pursue the jubilant band. Those that are called make haste, eagerly desiring to receive the Father. That was word for word from a gentleman who was at a Christian service in 250 AD. He said there were prophets there. There was dancing. Heaven forbid. We can dance in church? Of course. It's all over the Bible, Old and New Testament. Some of these preachers need to open it up and read it for a change. Oh, I've been to churches that say no to dancing. I've been to churches that won't even allow this. Arms raised. Even though the Bible clearly says, you know, we raise up holy hands to God. It's pretty clear. All right, back to our gentleman that's 2,000 years old. So after we praised God for quite some time, Golda and Moshe brought out the food. We called this the love feast, or in the Greek, just agape. To begin, Golda, as the woman of the house, she would light the candles. She would bring her prayer covering forward and she'd say a prayer of thanksgiving. Then Yitzhak, one of the elders, would pick up a cup. He said the blessing, the barakah. Then he would pass it around so we would each take a sip. Then Yitzhak, the elder, takes up a loaf of bread, offers thanks, another barakah, and it's passed from person to person. We called this the Lord's Supper, and I think you guys call it the Lord's Supper today. It hasn't changed in 2,000 years. Next, we enjoy an amazing meal of pizza and wings. What? There weren't any Italians in Jerusalem in 40 AD? And while we eat, there's people sharing stories, there's testimonies, and then Moshe, the man of the house where we're having our service, stands and reads a letter he just received from our apostle, a firecracker powerhouse named Hunia. She is answering all of our questions from a few weeks ago. Many of us are new, like me, and we bombarded Yitzhak with all these questions, all the elders, and they wanted to make sure that they gave us the correct answers, so they sent a letter off to Hunia and asked her for the answers, and Yitzhak got up and he read to us what her response was. So now we know that we have the right answer, because Hunia is one of God's apostles. And if you've been coming here for a while, I did a whole series on women in ministry, and you know that Hunia is in the New Testament and is called an apostle, and she is a female. She's not a confused female like we have today at the Olympics. She is a female. She was an apostle. There are female apostles then. There are female apostles now. So he finished the letter. We continued eating, continued fellowshipping. My cousin Yenta recounted for us what happened to her husband Menachem that week. It seems he was dealing with a stopped up horse, if you know what that means. So he walked him around and around and walked him and walked him and walked him and walked him. And it just, he was just stopped up. There was nothing going on. So she said they brought out Plan B. They were hoping to avoid Plan B. So Yitzhak, I think, who was telling this? Yenta. She said Plan B was Menachem had to put on that big long glove that goes all the way back to your shoulder. You know the one we're talking about. Needless to say, when the horse was finally unblocked, he joyfully kicked a hole in the barn big enough for a Roman cohort to fit through. Gee, 2,000 years ago, they actually laughed at that story. After everybody stopped laughing, she asked for some help from the men to come fix that hole, and it's a big one. And she got more volunteers than she could ever need. I kept my hand down on account of my war injury acting up. So after the meal ended, we worshiped some more. At one point, the atmosphere changed. The tangible presence of God filled the courtyard. All around me, people were falling to the ground, while others stood with their arms raised. This was when the ministry truly started. A woman over to my right gave a word of knowledge for healing. And a man that I didn't know raised his hand and said, "That's me." He was instantly healed. Golda read a passage of scripture. One of the teachers in our assembly gave an explanation of it. A woman behind me started to sing this beautiful prophetic song. Many are weeping. They're overwhelmed by the anointing. More prophetic words are given. There's tongues and interpretation. A man I know stands and introduces a family that was sitting to the side. I noticed them, but I didn't know them. They were sitting to the side, and even I noticed that they were looking kind of uncomfortable. They were visiting the church because their 12-year-old son had contracted an illness that left him blind. The elders gathered around and anointed him with oil, and they started to pray for him, and we all joined in. Suddenly, the boy cried out, "I can see." The mother and father are weeping uncontrollably with joy, and so are the rest of us. Everybody's hugging. I'm not a big hugger, but even I hugged. That entire family of six asked Yeshua into their hearts. The meeting went on way into the night, but no one seemed to notice. Even though there was a Steeler game on TV. Yeah, pretty much. Eventually, this person or family got up to leave, and this person left, and many were huddled in small groups praying for each other, hugs and kisses on the cheeks as people are leaving. I haven't been coming here for very long, but I can tell these people really love each other. And I can't wait for the next gathering. That was the end of his story. Now, I said that was coming from a person. Obviously, you know I wrote that, or part of it. I stole some of it. You know, preachers always steal other preachers' stuff. It's what we do. And you can't copyright it, right? Because it all comes from Holy Spirit if it's truth. So it's not like, well, that's mine. No, I can't really say that. It's not mine. None of it's mine. None of the sermons are mine. But that is exactly, we know from the Bible, we know from extra biblical sources from people who were there, that that's what the church looked like for the first 300 years. That's what it looked like. If they were meeting in the temple, they still did the same stuff. They just brought the food there, you know. But that's what it looked like. Some scholars estimate that by the year 300 AD, approximately half of the Roman Empire was Christian. So right before things started going really bad, it's believed that about half of the Roman Empire was Christian. That's huge. That is really, really an amazing percentage that we're nowhere near today, anywhere. But that's going to change. There's another early church father named Irenaeus. Another one I recommend his writings. It's just, you know, gird up your loins. I mean, those folks were kind of wordy back then. And it's not the most, you know, exciting stuff. But it's really great information. Well, he wrote in 195 AD, that's 195 AD, that the church services he saw, that he was witness to, had prophetic words, speaking in tongues, miracles of healing were common. He wrote that raising people from the dead through the prayers of the saints happened frequently. His words, these are his words. I have several other books and from some that quote several other people that saw this. There are so many extra biblical. When I say extra biblical, I mean writings that aren't in the Bible. It's just extra. It's just like apart from the Bible. It's just a fancy name for a writing from the time that wasn't part of the Bible. Extra biblical.
4: You have been listening to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with Pastor Sean Smith.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is a presentation of The Way Church in Latrobe, Pennsylvania, USA. You may reach Pastor Sean and the church by emailing dancewithyeshua@hotmail.com or by logging onto their website at thewaychurchlatrobe.com. Join us again next time for Pastor Sean Smith with The Kingdom of God Unfiltered.
6: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